0: 착신!
1: 커머리미 나오 케쿨라스티도 오케이 가요! 오케이 가요! 오케이 와우!
2: Mixing right now, DJ Ben!
3: I am Ben Mixer!